0: 나의 부수게
1: 가르멜이 아우니 게레게레 가르차르 아우니 게레게레
2: 나의 카운을 향해 또 송하고 와와 파송라 델마고 프로브다 디마스가 착고이라 모르왈라 라디오에 온도고
3: Jai Karan Jai Jalo, Jai Karan Jai Jai Jai.